0: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노래를 들으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리랑 톡쇼의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
0: 제가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다 보니 슈퍼마켓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힌 과자나 라면을 볼 때면 왠지 반갑고 순간 고기 그리워지기만 하는데요.
1: 아마 타국에서 사는 한국인이라면 거의 그럴 것 같아요. 확실히 먹거리는 우리의 추억을 소환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마력이 있죠.
0: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군것질거리가 생각날 때면 아시안 가게에 가서 예전에 즐겨 먹던 초코파이나 새우깡, 빼빼로 또는 메루나 같은 것을 사서 먹곤 한답니다.
1: 아, 새우깡.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새우깡. 예전에 들었던 그 새우깡 노래도 생각나요. 손이 가요, 손이 가, 새우깡에 손이 가요. 이렇게 시작하는 새우깡 CM송. 김문 씨 기억나시죠?
0: 물론이죠. 그 CM송이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크다는 거겠죠.
1: 네. 광고에 사용되는 CM송은 귀를 통해 소비자의 뇌에

0: 기업의 브랜드를 직접 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며 실제로 매출을 상당히 높인다고 하잖아요.
1: 그럴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첫 곡 먼저 듣고 추억의 CM송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.
0: 네.
1: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입니다.
0: 들으시겠습니다.

0: 요즘은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그 사이에 종종 다른 채널로 돌리잖아요. 그러나 예전에 어렸을 때는 광고가 나와도 채널을 돌리지 않고 TV에 나오는 광고 음악을 따라 부르기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
1: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별 인기 CM송을 들으면서 불러보기도 하고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우선 1960년대 샘표 관장에서요. 보고는 몰라요. 들어서도 몰라요.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관장.
0: 간장 간장 간장.
1: 네, 그렇게 나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샘표 관장이 있었습니다.
0: 그렇죠. 그리고 1970년대에는 TV 보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로 광고 문화도 점점 대중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.
1: 그렇죠. 특히 국민 간식, 국민 음료 광고들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. 해태 브라보콘, 롯데껌, 맛동산, 그리고 오란시가 있었어요.
0: 여기서 잠깐 샘표 간장, 오란시와 해태 맛동산의 CM송을 들어보실까요?
1: 네. 따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0: 네. 네.

0: 간장
1: 생각나네요.
2: 네. 오란 씨 들으시겠습니다.
1: 오란 씨. 하늘에서 달을 따다 이날에 남아드려요. 여기가 윤영지죠. 오란시. 네, 생각납니다.
2: 맛동산.
1: 맛동산.
3: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. 맛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. 파티 맛동산.
1: 네. 네. 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는 통기타와 포크 음악이 주류를 이뤘는데요. 그 시절 최고의 포크 가수인 김도향, 윤형주, 이장희 씨와 같은 가수들이 CM송 제작에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.
2: 그래서인지 광고 음악에도 특유의 서정적이고 맑은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서 그 시대의 CM송은 동요처럼 맑은 멜로디에 솔직한 가사를 붙여 온 국민이 쉽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
1: 네, 여기서 두 번째 곡을 들어보시죠. 윤형주가 부릅니다. 두 개의 작은 별.
2: 네, 들으시겠습니다.

0: 자, 1980년대로 넘어갈까요?
1: 네.
0: 1980년대에는 컬러티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CM송도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해 한층 더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. 네, 1970년대가 포크 감성이었다면 80년대에는

0: 댄스, 팝, 트로트 풍까지 장르가 다양해졌어요.
1: 그렇죠. 1980년대 들어 세련된 팝 음악을 선호하는 분위기. 네. 그 분위기가 대중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고유의 가사를 입힌 창작 CM송보다는 유명 외국 팝송이나 기성 가요를 개사해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.
0: 네. 노래 한 곡을 통째로 들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브랜드명을 강조하는 짧고 경쾌한 후렴구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짧은 효과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요.
1: 네.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CM송 하면 농심 짜파게티, 롯데 가나 초콜릿, 롯데 삼강 뒤집아, 새우깡, 스크류바, 해태제가 맛동산, 롯데제가 롯데껌, 페리카나 치킨 등이 있었어요.
0: 80년대에는 광고 모델도 엄청 중요해졌죠. 톱스타가 광고에 나오면 제품의 인기가 확 올라가고요.
1: 그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시절에는 광고음악, 스타, 유행어라는 조합이 완성되면서 CM송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CM송의 황금기가 도래한 거죠.
0: 그럼 이제 추억의 CM송을 들어볼까요? 가나 초콜릿부터 빼빼로까지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불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. 잠시나마 아이와 같은 동심으로 돌아가 보시죠.
1: 네.
0: 자, CM송 가나 초콜릿부터 듣겠습니다.
1: 네, 저희도 같이 부를까요?
0: 네.

0: 하여서 씨가 좋아하는 거네요.
1: 네, 저 이 과자 좋아요.
2: 좋은 과자 사셨군요.
3: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요.
4: 생초는 동그란 비스켓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달콤한 초코 과자예요.
3: 아, 그렇군요.

0: 월드컵 선전입니다.
1: 네.
0: 신흥대가 부릅니다. 택배로. 야야오야.
2: 재밌구나. 뚝딱뚝딱 잘라먹는 재밌는 듣고 가자.
1: 빼빼로 없다.
0: 네, 심행래 네, 그 유명한 빼빼로 없다, 영구 없다 그거를 네. 따라한 거죠.
1: 네. 네.
0: 자 이번에는 CM송의 대부들을 소개해드리죠.
1: 그렇죠.
0: 먼저 CM송의 대부라고 하면 가장 많은 히트작을 남긴 김도영 씨인데요. 그가 작곡하거나 부른 CM송만 무려 3천 곡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.
1: 우와. 네. 그의 CM송의 특징은 친근하고 유쾌한 멜로디로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중독성이라고 해요. 그의 대표적은 스크루바, 맛동산, 월드콘, 삼강하드, 뽀삐, 화장지랍니다.
0: 다음으로는 가수 윤형주 씨인데요. 그가 작사, 작곡하거나 노래한 CM송은 무려 1,400여 편에 달하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국민이 흥얼거릴 정도로 놀라운 중독성과 대중성을 자랑합니다.
1: 그렇죠. 한국 CM송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인 롯데꺼 조금 전에 들으셨죠. 또 농심 새우깡 그것도 들으셨고요. 그것이 그의 작품이고요. 동화 오란 씨는 서정적이고 예쁜 노래말로 음료의 이미지를 바꾼 명곡입니다. 기타 대표작은 롯데월드 어드벤처, 신세계 백화점, 삼립 호빵, 크라운 샌도가 있어요.
0: 마지막으로 이장희 씨는 직접 CM송을 대량 생산한 광고음악가는 아니지만 그가 남긴 불후의 명곡들이 수십 년간 최고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수없이 리메이크되거나 삽입되었다고 합니다.
1: 그럼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,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, 이렇게 시작하는 전설적인 브라보콘 CM송은 누가 만들고 불렀어요?
0: 아, 그것은 1976년 출시 당시에는 작곡가인 강근식 씨가 직접 불렀으며 이듬해에는 연극 배우이자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윤석화 씨가 불러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.
1: 아, 그렇군요.
0: 네, CM송의 대부 김도향과 조용남이 노래합니다.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.
1: 들어보시죠.
0: 네.

0: 오늘 함께 들었던 CM송들은 비록 몇십 초짜리 짧은 멜로디였지만 참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.
1: 네.
0: 아마 우리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보던 TV 또는 옛날에 살던 동네 슈퍼마켓의 풍경 같은 추억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겠죠.
1: 네. 그럼 먹던 과자나 아이스크림도
0: 그렇죠?
1: 아마 추억을
0: 생각나죠. 네.
1: 혹시 오늘의 방송이 끝나고 갑자기 새우깡이나 마통선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
0: 네.
1: 오늘 방송이 애청자 여러분께 잠시나마 쉼터와 같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
0: 저희 안녕 톡쇼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FM 104.7MHz, AM 1431kHz로 맞추면 들으실 수 있고요. 또 웹사이트 www.radiohawks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.
1: 네. 다음 주에는 우리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.
1: 안녕히 계십시오.